0: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거리는 마음이 멀고 가까움이기보다는 내가 숨 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1: 누군가에게는 그 거리가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지만 항상 똑같은 거리는 아닙니다.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서로가 부딪히지 않기 위한 안전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0: 너무 가까움으로 인해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히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부딪히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1: 네, 관계의 적당한 거리란 좋은 글로 행복한 동행문을 열어보았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동행에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박준란입니다.
1: 리철욱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의 오프닝곡 만나볼까요? 물 수제비 뜬다.

0: 참기름과 들기름을 잘못 두면 발암물질을 먹는 셈이라고 합니다. 아래에 생활과 건강권에서 상세히 알아봅니다.
1: 들기름 섭씨 4도 이하 냉장 보관이 적합합니다. 여러모로 건강에 이로운 식물성 기름이지만 잘못 보관하면 산패가 진행됩니다. 산패된 들기름과 참기름은 쫀내가 날 뿐더러 섭취하면 복통과 구토 등 위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패된 기름은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 세포를 망가뜨리고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발암물질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관해야 산패를 막을 수 있을까요? 들기름과 참기름은 비슷한 용도로 쓰이지만 성분이 다른 만큼 보관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들기름은 냉장고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상온에서는 산패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지요. 섭씨 4도 이하 저온에서 밀폐 보관해야 맛과 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냉장고 입구나 문 쪽은 냉장고 문을 여닫을 때 온도 변화가 큽니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냉장고 안쪽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 참기름, 햇빛 들지 않는 서늘한 상온에 보관해야 합니다. 참기름은 리그난 성분이 산패를 방지하므로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기름은 저온에 보관하면 오히려 특유의 향과 맛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적은 서늘한 상온에 두면 됩니다. 상온에 보관하더라도 몇 개월간 섭취가 가능합니다. 실제 식품영양학과에서 진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참기름 110ml를 섭씨 25도의 어두운 곳에 두고 관찰했더니 9개월 차부터 과산화 물가 수치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산화 물가란 기름이 산화할 때 생기는 과산화물의 함량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산패가 많이 진행됐다는 의미입니다.

0: 체중이 지나치게 많이 나가는 것도 건강에 부담이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마른 상태 역시 문제입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저체중이 더 심각한 건강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육과 뼈가 약해지고 면역 기능도 떨어져 각종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저체중은 단순히 몸무게가 적은 상태가 아니라 근육은 감소하고 지방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진 상태일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건강하게 체중을 늘릴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알아봅니다.
1: 첫 번째는 생선과 콩으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저체중 노인은 근육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낙상이나 골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을 유지하고 늘리기 위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기름진 육류보다 생선, 콩류, 달걀처럼 비교적 소화 부담이 덜한 식품이 적합합니다. 식사 때 생선을 곁들이거나 두부 반찬을 챙기는 식으로 꾸준히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간식으로 볶은 콩이나 치즈를 적당량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체지방 관리도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은 장 건강을 돕고 지방 대사 관리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해조류, 버섯, 녹색, 주황색 채소 등을 매일 다양하게 먹는 습관이 좋습니다.
0: 두 번째로 식욕 부진 때에는 조리법을 바꿔야 합니다. 식욕 저하 때문에 체중이 감소했다면 음식의 조리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색감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거나 향

0: 과식감을달리하면식사에대한흥미를높일수있습니다다만건강문제를고려하면음식을일부러짜거나달게만드는방식은신중해야합니다영양결핍도식욕저하와관련이있습니다비타민 B1 이부족하면피로감과식욕저하가나타날수있고아연부족역시미각변화와식사량감소에영향을줄수있습니다비타민 B1 은견과류나씨앗류에많고아연은달걀노른자용류해산물등에들어있습니다흡연중이라면금연이필요합니다니코틴이식욕을떨어뜨리고에너지소비를느릴수있기때문입니다
1: 마지막으로는운동해야건강하게체중이늘어납니다운동하면살이더빠질까걱정해활동을피하는경우가있지만체중증가를위해서도근력운동은중요합니다근육량이늘어야건강한체중증가가가능하기때문입니다운동이익숙하지않다면벽을이용한발굽혀펴기나가벼운아령또는물병을활용한동작처럼부담이적은운동부터시작하면됩니다비타민 D 는근육기능유지에관여하므로햇볕을쬐며가볍게움직이는것도도움이될수있습니다다만체력이약하고골밀도가낮은고령층이라면등산처럼낙상위험이큰고강도운동은주의해야합니다경사진길에서넘어질경우큰부상으로이어질수가있기때문입니다

0: 오이를 잘못 먹으면 독을 먹는 것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 상세히 알아봅니다. 첫 번째, 껍질째 생으로 먹기. 오이 껍질에 농약 잔류 가능성과 섬유질로 소화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필요하면 껍질을 벗기거나 잘 씻는 것을 권장합니다.
1: 두 번째, 절임이나 초절임. 소금의 절임엔 나트륨 섭취가 급증할 수 있고, 식초 초절임은 위점막 자극과 냉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 염분을 줄이고 과다 섭취를 피하라는 조언이 있습니다.
0: 세 번째, 조리 없이 과다 섭취. 오이는 수분 섬유질이 많아 과다 섭취 시 더부룩함,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어 양을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1: 네 번째, 보관. 냉장 보관 시 습기나 온도 때문에 오이가 무르거나 곰팡이가 생기고 썩은 오이에서 세균 번식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실온 보관이 더 안전하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0: 계속해서 오이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조합들을 알아봅니다. 오이와 무. 오이에 아스코르비나제가 있는데 무의 비타민 C를 산화 분해시킬 수 있어 생으로 함께 먹는 조합은 피해야 합니다.
1: 오이와 달걀. 오이의 수분 섬유질이 단백질 소화 효소 작용을 방해해 위장 불편을 유발할 수 있어 섭취 시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0: 오이와 식초. 위가 약한 분은 오이의 냉성 성질과 식초의 산성 성분이 결합해 위 점막 자극을 키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1: 끝으로 채소 섭취가 부족하면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첫 번째, 변비가 자주 생깁니다. 가장 흔하면서 명확한 신호입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배변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채소 섭취가 줄면 식이섬유도 함께 줄어들어서 변비가 생기기 쉬워집니다. 며칠씩 화장실을 못 가거나 가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반복된다면 채소 부족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0: 두 번째, 식사 후 금방 배가 고픕니다. 밥을 먹은 지 한두 시간밖에 안 됐는데 또 배가 고픈 느낌이 생깁니다. 채소의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혈당이 빨리 오르고 빨리 떨어지면서 금방 허기가 느껴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과식과 체중 증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1: 세 번째, 피로감.

0: 이 가시지 않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쉬어도 피곤한 느낌이 계속된다면 영양 불균형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채소에는 에너지 생성에 관여하는 마그네슘, 철분, 비타민 C 등이 풍부합니다. 이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세포가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몸이 무기력해집니다. 카페인으로 버티는 게 일상이라면 채소 부족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네 번째, 피부 트러블이 잦아집니다. 얼굴에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자주 올라오고 피부가 칙칙해지는 것도 채소 부족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채소에 풍부한 비타민 A와 C, 항산화 성분은 피부 세포 재생과 콜라겐 합성에 직접 관여를 하는데요. 이런 영양소가 부족하면 피부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트러블이 쉽게 생깁니다. 비싼 화장품을 써도 효과가 없다면 식단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 다섯 번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환절기마다 감기에 걸리거나 한번 아프면 회복이 오래 걸린다면 면역력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C, 베타카로틴, 아연 같은 영양소는 면역세포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필수적인데요. 이런 영양소가 부족하면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방어력이 약해집니다.
1: 여섯 번째, 집중력이 떨어지고 몽한 느낌이 듭니다. 업무 중 집중이 안 되고 머릿속이 몽한 느낌. 이것도 채소 부족과 연관이 있습니다. 뇌는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엽산 같은 영양소를 꾸준히 공급받아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이 영양소들 대부분이 채소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채소 섭취가 부족하면 인지 기능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0: 마지막으로는 잇몸 출혈이나 입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양치할 때 피가 자주 나거나 구내염이 자주 생긴다면 비타민C 부족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C는 잇몸과 점막의 콜라겐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채소와 과일을 거의 안 먹는 식단이 길어지면 잇몸 건강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연변 팔경과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과 제작의 리철욱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며칠 후 내 폰에는 연연 문신방 오픈이라는 문자가 떴다. 혜연이랑 서연이가 자기들 이름의 뒷글자를 따서 문신방을 오픈한 것이다. 나와 언니는 고개를 저었다. 저렇게 하다가 그만두겠지 하는 생각에 일단 내버려 두기로 했다. 그 오픈을 계기로 서연이는 아예 문신방에서 자취 생활을 시작했다. 나는 그가 그런 오기로 얼마나 버티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헌데 그 봄이 지나서 여름이 오고 다시 낙엽이 거리에 내려앉는 11월이 오자 상황은 내 예상을 완전히 비껴나갔다. 그날 서연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나는 혜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함께 비빔밥을 시켜놓고 나는 잠깐 서연의 생각을 했다. 너무 보고 싶었다. 딸을 못 본 지 한참 됐다. 바쁘다는 핑계로 서연이는 오픈한 뒤 단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다. 가끔 밖에서 아빠랑 만나는 눈치였지만 나한텐 절대 연락하는 법이 없었다. 나는 기다렸다. 그가 스스로 그 일을 접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기를. 혜연이가 말했다. 현재 서연인 잘 지내고 있다고. 서연이가 가게의 보스이고 자신은 보스 밑에서 일하는 일꾼이라고. 이모, 서연이 잘 지내요. 아마 내년 이맘때면 2호점도 오픈하게 될 거예요. 그게 정말이야? 장사가 그렇게 잘 돼? 그럼요. 얼마 전에 투자자도 생각

0: 하는 걸요?
1: 뭐?
0: 투자자?
1: 그게 누군데?
0: 있어요. 그렇게 궁금하면 한번 와보세요. 직접 보시면 딱 짐작할 건데.
1: 아니야, 그냥 소식 들었으니 됐어. 이모, 서연이 변했어요. 가게를 오픈한 후 얼굴이 밝아지고 몰라보게 이뻐졌어요. 몸매야 워낙 좋은 거고 따르는 남자도 엄청 많아요.
2: 그럴 리가. 근데 요즘 문신하는 남자들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남자를 잘못 사귀면 인생을 완전 망칠 수도 있어.
0: 아휴, 이모, 서연이가 얼마나 야무진데요. 서연이를 믿어요. 아, 참, 또한 가지 빅뉴스 있는데. 아직은 비밀이라서.
1: 비밀? 어서 말해봐. 너무 궁금하니까.
0: 안 돼요. 서연이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1: 헌데, 너그 표정은 뭐야? 혹시 우리 서연이가 사고 쳤어?
0: 혜연이가 끝까지 함구하는 바람에 나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헌데 서연에게선 아무 소식도 없었다. 결국 내가 참지 못하고 문자를 보냈다. 헌데 서연이가 내게 전화를 걸어올 줄이야.
1: 엄마. 서연아, 엄마야.
0: 미안해.
1: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후회하고 있어.
2: 그런 약한 모습 보이니까 내가 더 미안해지잖아.
0: 서연의 젖은 목소리가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왔다.
1: 엄마. 그래, 엄마 듣고 있어.
0: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1: 뭐?
0: 그제야 혜연이가 말한 그 빅뉴스가 무엇인지 짐작이 갔다.
1: 그 사람 언제 보여줄 거야?
0: 다음 주 금요일에요.
1: 뭐?
0: 저희 두 사람 생각인데 양가 부모님 모시고 정식으로 인사드리려고요.
1: 그럼 그전엔 얼굴도 못 본다는 거야?
0: 암튼 그걸로 상견례 대신하고 나면 저희 두 사람 결혼식 대신 여행 가서 두 사람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
1: 아니, 그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0: 경우가 아닌 건 알겠는데 그 친구 엄마가 엄청 반대를 해서 우리끼리 그렇게 하기로 했어.
1: 그집 엄마가 반대를 하다니? 왜? 내 딸이 어디가 어때서 반대를 해?
0: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이 나보다 월등해요.
1: 그렇게 대단한 집이야?
0: 아, 그건 중요하지 않아. 단 내가 그 사람 좋아한다는 게 중요하지. 나는 서연의 배포에 어지간히 놀랐다.
1: 엄마는 그집 엄마가 그렇게 반대하는 게 마음에 걸리는데, 넌 괜찮아?
0: 응. 결혼은 우리 두 사람이 하는 거니까. 장소는 다시 문자로 보내준다며 서연이는 폰을 껐다. 아직 물어볼 게 많은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꺼버려서 서운하기 그지없었다. 내게 참 쌓인 게 많은가 보다 싶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서연이는 훨씬 더큰 상처를 입은 것 같아서 갑자기 짠했다. 며칠 후 나는 서연이가 사귄다는 남자친구 김군에게 데이트를 요청했다. 물론 혜연이가 서연이 모르게 약속을 잡아줬다. 혜연이를 통해 서연이가 만나는 남자가 지순애의 아들이란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만 기절초풍했다.
1: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0: 그날 이후 우린 단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헌데 그런 우리가 어찌 사돈이 된단 말인가. 나는 너무 기가 막혀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혜연이가 두 사람에 관해 속속들이 얘기해 주었다. 서연이한테 2호점을 제안한 것도 그 투자자도 다름 아닌 서연이의 남자친구 김군이었다. 두 사람은 결혼을

0: 생각했다. 이런 아들을 둔 엄마는 좀 잘난 척해도 괜찮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지순애를 보면 죽어도 엮이고 싶지 않았다. 헌데 그 아들은 엄마랑 완전 딴판이었다. 너무 괜찮은 젊은이였다. 나는 지순애한테서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왔는지 정말 신기했다. 우리는 강변을 따라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5살이었던가 아주 어렸을 때 한두 번 봤던 꼬맹이가 어느새 30대 초반의 의젓한 젊은이로 변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다. 엄마랑 나 썩 좋은 사이가 아닌 걸 알고 있지?
1: 아, 예.
0: 엄마가 서연이가 내 딸인 거 알고 반대를 한 건가?
1: 예, 제가 보내있던 서연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날로 바로 서연에 대해 다 알아보셨더군요.
0: 놀랐겠네. 나도 엄청 놀랐는데.
1: 예, 세상이 참 좁다고. 저랑 인연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0: 그래서? 그래도 엄마 말인데 무시할 순 없잖아.
1: 엄마께 말씀드렸어요. 저를 믿냐고.
0: 그랬더니?
1: 믿는데요. 그래서 절 믿고 제가 사랑하는 여자를 받아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우시는 엄마를 보니 불효를 짓는 기분이 들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겉으론 강해 보여도 단순하고 마음이 엄청 어려요. 말이 직설적이고 차가워도 내 사람이다 싶으면 하늘의 별도 따주실 사람이 바로 엄마인걸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서연이와 저는 어머니 두 분이 축복해줄 때 정식으로 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0: 나는 듬직하고 선한 눈빛을 가진 김군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고마워. 우리 서연의 손을 잡아줘서.
1: 제가 아무리 잘해준들 어머니만큼 하겠어요. 서연이를 만나면서 점점 더 여자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예쁜 천사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너무 고마웠어요.
0: 나는 아주 잠깐 지순애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자의 공통점을 찾을 수 없었다. 이건 누가 봐도 반칙이었다. 헌데 난 그게 궁금해. 김구는 우리 서연이 어디가 그렇게 좋아?
1: 어쩜 우리 엄마랑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어머니도 서연이가 저보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0: 내 딸이지만 그건 사실이니까. 문득 김군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나도 그의 시선을 따라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선 이름 모를 작은 새 두 마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날고에 섰다.
1: 어머니, 저기 하늘을 나는 저 새들을 보세요. 저 애들이 저랑 서연이에요. 전 그냥 좋아요. 서연이가. 제 눈엔 서연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로 보여요. 제 나이 서른에 처음으로 제 가슴을 뛰게 만든 여자가 서연이었어요.
0: 나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1: 저와 서연인 저 새들처럼 자유로운 삶을 원해요. 보세요. 저 새들도 저렇게 하늘을 날면서 비바람도 만나고 천둥 번개도 만나겠지요. 하지만 그런 걸 감수하면서도 서로의 의지에서 비상을 즐기는 거잖아요. 저게 왜 저 새들만의 일이겠어요. 어머니, 저희 두 사람 자신 있어요. 잘 살게요.
0: 내 눈에서 예고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언제부터였을까? 내 눈에 서연이는 그저 엄마의 속을 팍팍 썩이는 미운 오리 새끼요. 잘난 애들로 차고 넘치는 이 세상의 틈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엄마의 아픈 새끼 손가락이었다. 헌데 그런 서연이가 이렇게 멋진 남자의 사랑을 독차지할 만큼 엄청난 안목

0: 복을 갖고 있는 줄을 몰랐다.
1: 서연이가 그러더군요. 자기한텐 꿈이 있다고. 그 꿈은 잘 살아서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라고. 그게 30년을 키워준 엄마에 대한 최고의 선물이라고.
0: 서연이가? 우리 서연이가? 김구는 고개를 힘있게 끄덕여 보였다. 나는 이제 곧 내 사위가 될 김군의 준수한 얼굴을 정답게 바라보며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1: 어머니, 서연의 남자가 된 증표로 저 서연이한테 약속했어요. 서연의 꿈이 이제 저랑 서연이의 꿈이라고. 어머니, 저도 서연이랑 함께 서연이의 그 꿈을 이루드릴 거예요.
0: 나는 이 순간의 감동을 절대 못 잊을 것 같았다. 이 남자라면 이젠 서연이를 내 마음속에서 아무 걱정 없이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김군, 내가 한번 안아봐도 돼? 김군은 웃으면서 나를 향해 두 팔을 벌렸다.
1: 어머니, 제가 안아드릴게요.
0: 그럴래? 말은 그렇게 해도 너무 쑥스러워 나는 한사코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농담이야. 나중에 꼭 해줘. 내가 주책이지? 미안. 김구는 내 말에 소리내서 웃더니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1: 어머니, 전 이 세상에서 저희 엄마가 제일 창피할 때가 있었어요.
0: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1: 저희 엄마랑 어머니 두 분 자주 만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사춘기 때전 엄마가 내 엄마인 게 너무 창피하고 싫어서 엄마를 학부모 회의에도 못 가게 했어요. 제가 최고가 아닌데 엄만 맨날 제가 최고라고 떠들고 다녔거든요. 헌데 서연이를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서연이가 그러더군요. 자기 자식이 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믿는, 믿어주는 그런 엄마가 최고의 엄마라고. 친구들 앞에서까지 잘난 척하던 저를 뒤돌아보게 한 것도 서연이였어요. 오랫동안 밖으로만 돌며 가족에 서운했던 절, 가족한테 돌아가게 만든 것도 다름 아닌 서연이였어요.
0: 김군과 헤어진 뒤 나는 홀로 강변 도로를 걸었다. 갑자기 서연이가 못 견디게 보고 싶었다. 서연아, 엄마는 널 믿지 못한 게 아니라 내가 상처받는 게 두려웠던 거야. 허나 그걸 아니? 엄마에겐 내가 하늘에서 내려준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나는 머리를 들어 허공을 날아야는 이름 모를 새떼들을 보았다. 적어도 백여 마리는 될 듯 싶었다. 아득한 창공을 가르는 새떼들을 따라 내 마음도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며칠 후에 있게 될 상견례가 벌써부터 기다려졌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